0: 내가 맨일에 아카롱 Vakarom bőröm sajgó sebeit Lassul a DJ Sercek a bakelit
1: Sláger FM